0: 표 바람한테 바람한테 자한테 아베니 베드로 지나왔지요. 무게는 왜냐면 내가 또 듣고 보 이랬죠.
1: 보리보리.
0: 보리보리.
1: 알았어요.
0: 거지요. 두 마리 더 많이. 아니 이 가령이 마포 왜 더 많이.
1: Amen.